내비안 마우스를 가다가 기안 놈의 바스네야 인나타나 다다가 하나에서 피하게는 무루 샷디에 놈 마우스 남아서 가라 사람이 놈 마스로